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cal,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유근순 작가의 수필, 아파트의 작은 화단, 한경의 시인의 시, 산과 안개, 궁전 이렇게 세 작품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이지. 세월이 너무 빨라서 말이지. 무더운 여름날에 더위를 식히러 저녁 식사가 끝나면 우리 구역의 주민들은 작은 광장의 돌걸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작은 광장의 중심에는 동네의 노인들이 흔쾌한 음악에 맞춰서 운동 삼아 광장물을 즐기고 있고 그 옆에서는 나이 어린 손자 손녀들이 함께 율동에 맞춰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함께 춤을 추고 있다. 다들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여름날의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보내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 구역은 녹화가 잘 되어 있는 셈이다. 광장의 주변에는 키 작은 소나무와 이름 모를 작은 나무들이 빼곡빼곡 심어져 있고 여러 가지 잡초들도 원예인의 손길에 따라 가진하게 가꾸어져 있다. 아파트로부터 광장으로 통하는 작은 조약돌길의 한켠에는 내가 정성스레 가꾸는 작은 화단이 있다. 힘든 시기를 거치며 열심히 모은 돈으로 산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보내다가 이제는 다시 마당이 너른 농촌집으로 돌아가 무공해 야채를 손수 심으며 생활을 즐기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도 있다. 하지만 아직 출근에 바삐 돌아치는 자식들을 보면서 어린 손주들을 돌봐줘야 하는 책임감에 손을 놓을 수가 없었고 농촌집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잡초를 가꾸는 원예인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고 광장에 잡초 대신 여러 가지 꽃을 심으면 더 아름다운 게 아닌가를 쟁론하다가 조약돌길의 한켠에 내가 직접 화초를 심고 돌보는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 나는 알락달락 여러 꽃들이 만발한 화단을 상상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무슨 꽃을 심을까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키 큰 코스모스는 무심코 심어도 무성하게 피어나와 나의 화단을 풍성하게 가꿔주는데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고 어릴 때 집 주위에서 흔히 보던 붉은 백합꽃은 나로 하여금 논밭 주위를 맨발로 뛰어놀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게 한다. 잔잔하게 자라는 노란색 들국화꽃과 보라색 도라지꽃은 작지만 화단을 아름답게 가꾸어 여러 사람들한테 눈을 즐겁게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는 나의 목적을 이해하듯이 묵묵히 화단을 지켜주는 수호자였다.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물통에다가 물을 길러 화단에 물을 주고 새벽 5시에 아침 시장에 무거운 영양부식토를 직접 사다가 화단에 흙을 보태기도 했다. 이렇게 정성스레 2년 동안 가꾸었더니 3년째 되는 해에는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상상 속에 아름다운 화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꽃들은 피자마자 어느 순간 그 종적을 감추기 시작했다. 광장에서 뛰어놀던 어린 친구들이 꽃이 피면 피자마자 꺾어버려서 완전하게 피어난 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보다 더 한심한 것은 어느 순간 도라지꽃들이 뿌리채로 사라진 것이었다. 아침 일찍 물을 주러 내려갔는데 도라지꽃들의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나고 주체할 수 없는 홧김에 눈물이 절로 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 뻔뻔스레 남의 꽃을 도적질해 가는 짓거리를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해도 안 됐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이 작은 화단은 이 노인네가 가꾸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한밤중에 슬쩍 도적질 해가는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을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몇 년 동안 모든 심혈을 기울여 정성스레 가꾼 나의 화단이지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겨보는 동네의 화단이기도 했다. 광장에는 카메라가 없어서 누가 저지른 범행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남은 꽃들을 알뜰히 보살피려 마음먹은 세 번째 날, 붉은 백합꽃이 뿌리채 사라지고 화단에는 커다란 구멍만 남게 됐다. 아침 시장에서 사서 힘들게 집까지 메운 화단에 펴놓은 흙들까지 도적질해버린 것이었다. 너무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멍하니 그 구멍만 들여다보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할머니, 아침 일찍 하시네요.
꽃에 물 주러 나오셨나요? 지나가던 세탁소 각시가 건네오는 말에 정신을 차린 나는 머리만 절레절레 저었다. 에휴, 꽃들이 다 시들었소. 이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다시 집으로 올라왔다.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거품으로 날아가 버렸다. 아침밥도 먹고 싶지 않았다. 살기 좋은 세월이라 사람들의 생활질이 선명하게 제고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수양이 다 같이 제고된 건 아니었다. 공공재산은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소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사자리한 사람들 때문에 남의 노력을 중요시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들 때문에 악은 영원히 슬그머니 어둠 속에 숨어 존재했다. 그따위 작은 화단 때문에 우울하고 막막해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며 나의 기분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의 사심 없는 정성이 무시당한 그 억울하고 한심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는다. 작지만 이쁘게 가꾸어 보려던 화단은 어느 순간 그 누군가에 의해 파괴됐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피어나지만 화단에 이리저리 드문드문 하나, 둘, 셋, 넷밖에 없는 수량이었다. 눈이 펑펑 내려오는 오늘도 나는 집안에서 그 화단을 내려다보고 있다. 예전에 꽃들이 만발했던 그 순간을 회억하면서 이 순간은 눈으로 하얗게 덮어버린 화단을 내려다보고 있다. 언젠가는 저기 화단에도 다시 꽃들이 만발하겠지라는 생각에 웃으며 아침밥을 하러 돌아섰다.

계속해 한경의 시인의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산과 안개. 무덤덤해 보이는 산 할아버지는 사실 멋쟁이시다. 새들도 잠꼬대하는 신새벽이면 산 할아버지는 기껏 멋을 부렸다. 흰 중절모를 얹어도 보고 하다를 둘러보기도 하고 흰 모시 두루마기를 걸쳐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침해가 눈길 마주치며 빙그레 웃으면 어흠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는 척 점잖게 앉아있더라. 궁전 몽련이 하얀 드레스 입고 발레 추는 우듬지 사이에 둥그렇게 걸려있는 까치네 궁전. 봄볕이 따습게 덮여놓은 궁전을 빠짓던 옥토끼도 일손을 멈추고 기웃기웃. 봄바람이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천혜의 요람. 보모가 필요 없다오. 몽련이 품어 키운 향기 마시며 엄마 아빠 날라주는 미식 먹으니 신선도 부럽지 않다오. 쨍쨍 쨍쨍쨍. 그 속에서 사랑이 움트고 사랑이 자라고 사랑이 깃을 펼친다. 시야에 잡힌 화면 한 폭의 명작이런가. 저 궁전에 하루쯤 새들어 살고 싶어라.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요근순 작가의 숲에 아파트의 작은 화단, 한경의 시인의 시, 산과 안개, 궁전 이렇게 세 작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